0: 라디오스 대
1: 흔들기지 말라쇼 글바디 되면 거스라디 되면 내 무슨 우이 호다가 죽어라
2: 야뼈 한며 주대함 주라일리 흘러 에이 야뽀르신 게 남았어 슈 레킴 산샤 브른날생이 출마듬다 내마게 뭐 바르다라리 한마스 열들려 왔었다
1: 열들려 어떡하네요 아흐먹 아흐로 자리우지
3: 오 자리우지 저 자리우지인 뭐라가나오쇼 자쿠지 요 모르다
1: 비자쿠 뭐라 하마스 뭐라 약간 이게 라세트 올름 라세트 투그로 오카이나타는 기어 호떡 마칼라스게 보르서 Umman aqlay bo'lib ketdi.
2: Nima qildi? Hammam sochmani qo'yliqdan kechib yangi eshagaroq olib, xotinimni solib mahallasiga borsam, butun mahalla kelib tomosha qilyapti.